이봐 약하시와님 뭐 걱정 아스노기 고이만의 역바 아호상 아서슨 정도 망하시고 담아방 주아거동 많은 칼미 로컬 탤런트 정도는 그나드나 마사 템스 자 근데 맞은 바 아스노기 안아

0: 잠잠한 뜻 들지.
1: 어.
0: 쓰라 머스야. 고마. 아욕농 다 종바 아슬 다
1: 아이야,
0: 장상
1: 아.
0: 달리 들루바 아스즈 레망거 시앙고도
1: 아치야 노아치야 작당 동디 방바 노 머스 아욕바스 아치바 아이팀스 발랄라지 장라담 질려야 다스 농 정말 좋아라 에 너브르카 농 머스 다치미야나 디치 농 슨튼남 농이 든지 그 슨녹랑 같은 바다 쇼크도 들어와야 강아랑 정말 머스야 아 시르타나 부바농 머스 타쿵야나 기지노 노랑 튼듯 농이 튼바요 걸자
0: 아이가 영향을
1: 아
0: 줘주고.
1: 지 대충하고 어디야 진짜
0: 어,
1: 머스
0: 헤매지.
1: 타쿵지 기지노 노랑 튼듯 영향을 퍼지야 제가 다 말해 머스 다정하고 오지 아 슬보노 머스 무츠야 카빠나 지노노 무슨 아 땅바 마바노지 큰 아웅당 아나 번에서 머스 큰 아웅당 kichin olang asir mitsi tu maung ayi kuli lir aji anong chi mir siba chi ta chang zik chi dim chi lir asir mir siya kya no kichi sa ay dim siang lor aji wa jak mi shi mas aji mi chung pi mas aji sa ka ni shi tak pa kuli kar shi nu ba chi long sa sir Mrs. Marnella da sir lai long sa cream chili da sir mo chung nong kang Tukang tajung wala po kali. Pickle yang lo, lay. Lay yang lo ba, pickle ji. Aji yang lo ba nong, 2019 nong, tishri li per nong aji awar dang lo. Lay yang lo ba, cream chili nong ji.
0: kanga
1: A
0: chung
1: su
0: war
1: ba
0: doi.
1: nong, tong ti bang ka ji, ano tajung ka ji, 2021 kan bo. Aji all India nong, long sa cream chili, mar la, ta la ji, tenang aja li. Aji, parno kwa chi all India ye oba nagale nong ya parno asmao da sir pa ba bono chi all India success history nong long sa green chili mar la chi adok je ajer bang a ji da sir nong nay nya pa nong chi na sentang akizakar angur achang zakar mas sa ka kunang nong sang asir tu tu shi a chak chi nay mrang a yak pa sin chi da ne dak Asuraji songramdang sarasada mabranga yakpa nong aji asine yakpa nong songramer maungka aga siba kuli jiba jili ando niya chitanga ni tentang ba asir ni aji bu metta yang lu dang ba kali asuraji nanok tang sin ba ji bersu tu lu ya simteta asir bersu ji tu lu dam ji kwatariya ki mutung ye rangma z rangmer da rangmer yo 아스보 시야 악시야지 악시다 좀봐 듬모레 박시나 아지 안에 가나가랑서지 아스보 이번에지 송류가 집이라 놓아마 집이 딸락라 놓다 중이야 아기적지 이번에지 인슬라시 두 딸락라 놓야나 이듬 잡는지 아스 안에 가나가랑서 럼망아지 놓아 럼상아지 다네 그네가랑서 부츠 드라이 녹즈 아실 아착치 클메 아주 강아 좀 믹스 다 그다음 믹서 버스 랑포 퀄리바 놓지 이바지 증아 이드 믹서 리바지 아지 아증즈 다 실 승어 클런 그라히 녹투스 이노걸 아줌마 좀 받아 맵플럽시스 아줌마 좀 만아지 이노파마지 실 아루즈 프라이어스즈 아실 바지 프라이어스 아지 마팔람 까가즈라지고 기능을 안나 안난다 당알람 쯤 미라탈리아 다카르보 머시바지기 마다보 밑 마방바 종을보 미다독스 쇼콕 지상에 잡접자고 이빠 중지 강발라가서데 아지양로 지랑아마 아스라노 아지 아스목 나가능을 아우라즈 마스나기 당아시 아두 시디노르브라나가 우스 딜라가 숭우 마로카 아스보 중스 딜라가 시드노 라인 라인 아요 그러고 아치 이빠 버스 프라이어스 바지 나이 스톱 가다 유어 뭐좀 빠져노 유 아스 버스지 시가 아치 니 숭아나 난다 카르데 아치 나 마유즈 아스 프라이어스즈 와 나가는 거라 좀와 아, 저, 빨리.

0: 비가 대충 물로 아치지 않죠. 아야 장남 지 닥치야 치서도 분라오 자지. 아농 제 이빠지 강아랑다 좀 가다 지 니보 든당하고 지당하고 아서야지 아차 강다 형님 봐. 물스 따공하노 파우더 양로 아서 파우더 야요걸. 아노 물스 따공 파우더라기 담모동 양로 담모론 양로 아서리 바치 보다랑가. 금병아 아주 너 맥스 지들지. 다 물스지야 뭐 일리 강아랑다 좀. 아서노 롱사 버스 총을 따땅 아스노 아우랑 버스 사가 나갈리 노 가랑 침피라 자기 니 쿨리가 라크스는 바지 롱사 버스지 히포리다 농이 미츠 브로커 아스보 메다 대신 농포지 땅아 옹와던 자글 욕과던 자글 아스보 옥투버 더시오당 아지 아키즈 그러지 다 다중까지 이빠 증다 농지 당할리 마농이 동지방사 아슴리 마농이 머스아면서 녹당을 아슬 롱사 머스자 욕즈 아슨도 보르미 임리 사유바야 강아랑 빨라고야 야 굴리다 좀 아노 다중까지 롱사 머스 알량 다슬 바저리욕 롱사 머스 짐말리 당할 머스 알리로스라바 다 기당 아야 강아 옥서고 다 달리상 지알스 보우스리 아노 롱서머스 당리자 데서 바저 노마바인독 메사세 달랑카 아탈리 알리 보우스리지 아노 시영우다 노이보 롱서머스 지 다낭바 데서 수아치 보 구리다 종리 아치 도디 방사 쯤바르 롱서머스 지 다낭아다 치바나 시영우 물르나 아노 롱사리아 포스타눔 스퍼 빈들와 당가리마노 버스 롱사 버스 비츠 진느바우 지려자지 쿠리티 장제레 드드즈 롱사 버스지 치느바기 다 아치 진느아 아치바우 지려 아노 독터 스탠디 롱사 농을 꾸이가 버스 아욕을 아치 모종의 와욕바 니 송시아이 그 남슨 들아가장 다바야시 아슬리바 센터 저기 안데 쿠시아 나욕바 머스 센터 그 남아가지마 저기 니뱅 에카운트 라복스이다 시발리
1: 아스노키 메스르루 아임바 오너노 사스템 툴록추바 임카 마창아 신삭스마키 방아다키 마네니 마팡테네타쿠 니테라 통바든 칼미 코헤마네 나가미스 아서 잉글리시 오시노 리츠오 상욕바 앙아시츠 이바야 아카시바니 모콕종
0: 아시아지 농사 농리 농사 쓰르비 머스다 마사당바 아지 이바지 진장 다삭 마방아지 진장 다삭 마방 다마사당바지 아치 이따나 쓰오 이따나 이따나 농치 안에 벌와요 걸 아스보노 불루와요 바보야가 아루 이바슬렌치 아치 졸라야 크스 도움다 시에스라고 불루와 긴득기상 종어농에 버스지 바자르농 번드나 요걸 아스위범은 뭐노지 농사지르미 아침 마심 바당
2: Good evening, Itu Agashvani Kohima. Samlaga Khobor Puriya Sim Kunglongla, Pohila Headlines. India ro Italy bra, India, Middle East, Europe Economic Corridor Benabali Manjur Kurise. Nagaland ba, Eliona, AI Supercomputer do Climate or Disaster Management Karni Lakho Kurise. Nagaland ba, 68 crore toka nishina do North Eastern Council ba, 2025-2060 receive kurisi aro Kohima District Administration ba single use plastic upar dubara mana lagai dise. Itia pura khobor. India aro Italy ba Middle East India Middle East Europe Economic Corridor IMEC banai dia ba vyapar investment aro supply chain resilience takot kuri dibole ase. Ekta joint statement di Pratan Mantri Narendra Modi aro tailaka Italian counterpart Giorgia Meloni ba commitment rakhi kana first IMEC ministerial meeting logoti itu initiative to 2020 60 bar haidibole masbut gadam karni monot haidise.